같이 연놈이 태국의 남녀를 울었지. 양카 어수로 카파 어수로 카사 카크라 양카 체연세 지데케 에데마 이걸로 야매 야우라네 사면 파우라네 샤치라우 사면 마드수오 사면 년의 데이

0: 잠아야 함께 살고 허전하니라 로로로로로로 화면
1: 출력해 그냥
0: 허소노 제인 허전하니 미안이오 미안이오 미안이오 미안이오 미안이오

아가가니 아 우야다며 아사시네 예예 아니 너 안 나왔어 매제 마주마주 마주마주 너 우와 바로와 왕판 왕판이 니아스로 워무컴 미니아 우치에 누워는 마시네 아광소비 말한디 고스네비 히니코스레야 대냥코파옹 요냠미야 파도 호만나 낙산세 워차우디아프로 웜광광 세냐미 로소니아 사스리메카 과분나 위아스노만 내디디마헤네티야 화이 워소치 메디아마지네디오 에토소치니디 파호파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Will never be.